0: 답답하네, 세 점째!
1: 각각해 봐요! 각! 흑세인 에반드! 아직 밖에 안 골랐나? 아직 골랐나?
2: 아빠 그 세일 때문에!
1: 가시마사! 열어볼게!
0: 내 손!
1: 열어!
0: 뭐봐.
1: 이 공원을 깨지.